0: 이번에 기르고 와트라이티스 우무공여 이번에 기르고 아마고이야 다소 걸럼 빅 조인트 아무로 티오니지 이에 삼무저 꼬미스웨 다 무스웨드 굿 조인트 나일에 로데 다바타이 쿠세베롤 조인트 공예테 가데 아무무이지 로데 다바타이 굿데 세베롤 조인트 코위케 장 제가 방응에 대메드다고이 하고 아무무이지 로데 다바타이 오고 투요 티니 조인트 로데 다바타이 코 에니웨 엘미 조인트 엘미 리오 티오니지 꼬미 다소 무저 꼬미스웨 무저 꼬미 가데 무저 꼬미 데리고이 무저 꼬미 굿 공이 이노야 나고 시오 주바이 운 조인 주바이 운 mucha cuando me han tenido me da brucelosis son muy muy exacto con el arthritis o digo luego mucha guiña que la arthritis guiña que tengo conmigo va de nuevo el que tenía brucelosis cuál es el que es el amun amun que tenía chito que me voy a antibióticos para brucelosis cómo sabe cómo vale más lo que yo hago con mi hija son few days few weeks como es ahora uno como no alguien está en mi casa mucho que cosa mis carriles es el agua en el tubo hoy para no comer el agua de moho está acá me ni para que es el agua en el mingin para que voy a tomar 9 months la de mingin es small for age no la agua no voy a 9 months la de kilo es con less than a kilo and less than normal kilo less than 2 kilos hubo hoy toro hoy cuando le cose si mucho que cosa con mingin y da agua con matco y kilo es que yo hablo de nada con brucelosis me va a tener la gente So here is Lagno and Gitchin and Gamma Gilan.
1: Not talk Kogatilido, Acta Meta Ken, Bobotangung, Eng Emo FM, Nino Tugu. Emo FM, Eng Pome, Agama Swek Jindos, in your region 105.5.
2: Miley Londo, Egruk Yuk. Nitani keboishe kitigon biik kogilgei eng kasarta netogotindoi kimnatet komuch koyai boishonik cheterter.
3: Bomet 105.5